0: 뭔지 좀 와.
1: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
2: 한 번, 한 번,
0: 한 번, 한 번,
2: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